이제 너지 뱅가 뱅가 저 뱅가니 있어 저 상가니 있어 상가니 있어 구이다마 튜브 리바 쇠쇠 쇠쇠 뱅게 뱅게 남자가 저거 있고 있죠 시티 투 시티 캡 투 카이로 이러고 텐다이